행복해져라님께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푹푹 지내요. 더운 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 대충 끝내고 방송 들으러 왔네요. 남편한테는 3개월은 무조건 쉴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11년 일하고 3개월 쉰다는데 거기다 잔소리하면 갖다 버리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별말 없네요. 우수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요. 3개월 쉬시면서 컨디션 조절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11년 동안 엄청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 마지막으로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셨습니다. 노래 세 곡 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조이 안녕, SS의 달리기, 데이식스의 예뻤어 세 곡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 시간 신청하는 아까 9시 한 20분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담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꿈꿀 마음으로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충 입은 것처럼 변해 보이면서도 힙한 슬래커 코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꾸민 티를 확 줄이고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힘 빼고 느슨하게 하루를 보내는 여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해져도 괜찮은 하루 열어가시고요. 단민인간도 더 좋은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즐기세요. 인생은 양아처럼.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거울 앞에서 조심스레 잘라낸 1cm의 앞머리, 아침마다 습관처럼 타던 가르마의 미세한 방향, 그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만으로도 문득 거울 속 내 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뻔한 일상도 그럴지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비슷한 하루의 반복에 마음이 조금 무채색으로 변해간다면 오늘은 일상의 아주 작은 쉼표 하나를 다르게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늘 걷던 익숙한 길 대신 한 번도 시선 주지 않았던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거나 매일 마시던 메뉴 대신 낯선 이름의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에 가만히 쥐어보는 거죠. 그렇게 일상에 툭 던져놓은 작고 낯선 변화 하나가 잔잔했던 하루에 생각지도 못한 다정한 물결을 일으켜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반전이 스며드는 시간,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쁘게 지냈어요. 계속 뭐 일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바빠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요즘엔 좀 한가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좀 바빴습니다. 아니 많이 바빴습니다.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다들 잘 지내신 거죠? 자, 지금부터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려야죠. 신청곡 한 곡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 루미 구구님이세요. 신화의 너의 결혼식 청해주셔서 함께 했고요.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누가 결혼해요? 아니, 뭔데? 뭐, 옛 여자친구? 전 여친? 전 여친 결혼하나요?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아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미쳤어요 날씨가. 그 여름에는 항상 여기가 좀 시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진짜 지구가 많이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후배랑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26? 뭐 그런데 자기는 그 수능 볼 때 핫팩 가지고 갔었는데 동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자기 동생은 수능 볼 때 반팔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있어요. 네. 지구가 엄청 실이 아파가지고 여기도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그게 말이 돼요? 뉴스에 40도가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근데 좀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운 건 더운 건데 그 땡볕에 맞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 바닷가잖아요. 말이 너무 많나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한꺼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청곡 듣고 또 얘기할까요? 말하고 싶어 미치겠네.

네, 우리 꽁치님이세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럴 수 있죠. 밤사이에 소화가 다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남아있는 밥의 양이 엄마 점심밥으로 겨우 쓸 수 있는 양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하기가 귀찮으니까 어젯밤에 산 오징어집 한 봉지로 때우려고 합니다. 물론 맛있는 비빔밥 등등이 그립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려고요.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밥을 먹어치울 수도 있으나 오늘은 정상적인 식단으로 아침, 점심 해결이 목표입니다. 뭘 제대로 못 챙겨 먹으니까 살이 쪽쪽 빠지는 느낌입니다. 혈당도 정상혈당이 나왔어요. 아, 그래? 그래요? 살이 쪽쪽 빠지나요? 좋으시겠습니다. 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네. 그래서 예민합니다. 부럽네요. 뭘 제대로 못 챙겨 먹어도 저는 살이 찌던데. 아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챙겨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예. 나 잘 안 챙겨 먹는데 그래도 살이 안 빠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잘 챙겨 드시는구나. 네, 부럽습니다. 잘 챙겨 먹어야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렇군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맛있고 푸짐한 점심 식사 하세요. 그게 저한테 할 소린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아, 오징어 땅콩 먹고 싶네요, 갑자기. 요즘에 그 일할 때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좀 단게 좀 땡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젠가 일할 때 초콜릿 그 한 조각을 정말 아껴서 먹었거든요. 네, 뭐 그거 하나 먹는다고 어떤 큰 체중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그 마음의 짐 같은 거, 네, 그 무거운 마음의 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아껴서 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단 거 힘들 때 단 거 땡기고 맥주 한 잔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맥주를 마셨을 때는 뭔가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일할 때 그 단 게 땡겨서 초콜릿 하나 뭐 사탕 하나 이런 거 먹는 건 저는 별로 그거 가지고서 뭐 정신이 번쩍 든다던가 아니면 이 피로함이 좀 덜해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렇다고요. 꽁치님께서 노래 청해 주셨어요.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햄바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담미 누나 천공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8월이 될 것 같아요. 외근도 자주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오후에 외근이 있고 내일하고 금요일 월요일도 외근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외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옛날에는 그런 거 막연하게 외근하고 출장 가고 이러는 게 막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직장인 이런 느낌도 들고 저는 밥도 예, 그 직장 내에서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밥 사 먹으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나가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이 얘기는 진짜 오래전부터 매번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 점심시간이 막 보장된 직업은 아니라서 맨날 쫓기면서 밥을 먹거든요. 밥 먹다가도 뭐 불려나가기 일쑤고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가?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뭐 어디 나가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한 잔 하고서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진정한 직장인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죠. 외근은 근데 또 이제 예, 차로 이동을 하시고도 실내에서 예, 일하시고 그런 거겠죠?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이동하는 그 잠깐의 시간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뭐 언젠가 또 시간이 흘러서 너무 추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올여름은 좀 힘드네요. 요즘에 아까 하려던 얘기 얼마 전에도 이렇게 더운데도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하고 그러다가 탈진해가지고 그러고 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바닷물도 덥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하대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

1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달빛사랑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정인이 엄마님이세요. 단미님 반갑습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거실에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 있죠? 맞아요.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얼른 에어컨 가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점심을 먹이고 동네 정육점에 가보려고 해요. 아들 이웃이 고기를 사려고요. 원래 인터넷으로 샀는데 잘못 사서 다시 사야 돼요. 더운데도 나가야 되는 상황. 제가 주문 실수로 벌어진 일 얼른 다녀와야겠습니다. 요즘엔 진짜 인터넷으로 계속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네요. 이렇게 직접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이런 게 아주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 됐어요. 네. 아니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기운도 없고. 그리고 저는 좀 일찍 자거든요. 어떤 날은 막 9시 전에도 막 자요. 그냥 너무 졸려요. 그냥 막 기력이 없고 졸리고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일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네, 아주 덥지 않을 때 더운 시간 좀 피해서 예, 얼른 정육점에 다녀오십시오. 또 정육점은 좋은 곳이잖아요. 예, 맛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좋은 고기로 사서 네, 이유식도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도 주시고.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더위 먹어요.

행복해져라 님이세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별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잘 지내는 거죠. 저는 백수 생활 한달 조금 지났고요. 잘 지내고 있죠. 그러셨어요? 매번 바쁘셨는데, 이제 한가한 생활 중이신 거예요? 쉬게 되면 나도 늦잠도 좀 자고 막 신나게 놀 거야 했는데, 혼자인 몸이 아니라 챙겨야 할 식구도 있고, 더워서 어디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동안 멀어서 못간 친정이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단미님,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맞아요. 저도 좀 쉬어봤었는데, 쉴때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그때 뭐 크게 뭘 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아 이러다 과로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참 할 일이 많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해져라님.

센치신님이십니다. 다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 바쁘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금요일은 동기 친구들과 민턴 모임을 갔고요. 토요일은 대구로 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일요일은 합천 배드민턴 대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번 한 주는 더 빨리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마라톤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무더운 날씨이지만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매일 5km씩 러닝을 하며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으세요? 아침에도 덥던데. 단미님도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방송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도 드문드문 나타나 주시니 그 기운을 받아서 이번 대회도 잘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보자고요. 시원한 팥빙수 살포시 넣어두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네. 시원하게 제가 빙수를 한 사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진짜 찬 음식이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카페에서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마시는 내내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무리 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못 마시겠어 이렇게 말을 했었던지라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덥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천천히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참아가면서 마셨던 그날 이후로 아 그래 더울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그러고 요즘에도 아이스를 마시거든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만큼 덥긴 한 것 같아요. 저 이 시려가지고 찬 음식 잘 못 먹는데 근데 요즘엔 찬 음식이 너무 땡겨요. 네, 주신 시원한 팥빙수 한 사발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 연일 폭염과 가뭄으로 도배를 하는 뉴스에서 단미 언니가 계시는 강원 지역이 가뭄과 지역 단수로 지목되는데 언니의 상황은 어떠신지요? 네, 여기 무진장 덥기는 해요. 이게 뭔가 진짜 좀 잘못됐어요. 근데 아직 뭐 제가 있는 곳은 단수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동안 또 비가 제법 오기도 했어요. 아니, 제법이라고는 안 되겠다. 오다가 말다가 너무 심하게 오다가 말다가 그랬어서 열대야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름에 가을 겨울 시즌에 원단을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양몸 오직 울 옥스포드를 재단하고 가봉을 하면 벌써 등허리에 땀이 흥건해지는데 이번 날씨가 유독 고약합니다. 바쁘게 일하는 건 좋은데 일하고 있는데 문득 뭘 이렇게까지 마음고생하면서까지 몰입을 할까? 그렇다고 엄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약간 맥 빠지는 영양가 없는 질문도 살짝 지나갑니다. 아직 휴가 계획 없이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또 누구는 팔자 좋게 해외여행도 가고 이번 주에 언니 방송이 아니었으면 일하다가 빅사이즈 텀블러에 아이스 커피를 채워서 도망갔을 겁니다. 분명히요. 날은 덥지, 체력은 떨어지지, 밥맛도 없고, 살기도 싫어요. 아니, 지금 잠깐 남친이 되어주셔서 언니가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하기 힘겨워하는 못난이 직장 여성을 위해서 말이죠. 제가요. 저도 요즘 똑같은 마음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전 출근과 동시에, 아니, 출근하기 전부터 퇴근하고 싶다. 진짜 일하기 싫다. 진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오늘도 이 짓을 하고 있나? 저 맨날 그래요. 언니, 아이스 커피 드시면서 한 번만 걱정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아니고 늘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도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별탈 없이 이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럴게요.

네, 저는 마지막 곡 남겨놓으면서 여기서 물러납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 달빛사랑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 말에 씨가 된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요, 윤태익의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중에 나오는 글이 납니다. 그쵸? 말이랑 잘해야 되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말이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온다면 내 마음의 여유도 나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곧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다가 우리 많이 고생 많죠? 너무너무 덥죠? 더운 날씨에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지치지 않고 상큼한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밥씨의 애인 밥씨에 돌아왔는데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조금 전까지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단민님께 수고하셨다 인사 함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방송, 상큼한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토요일쯤 우리나라가 살짝 비껴나간다는 말도 있고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게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비 좀 뿌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아주 아주 간곡한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쵸, 저 밑에 지방은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일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비를 한번 뿌려주면, 대지를 적셔주면, 푹 적셔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B1A4가 부른다 D-Day, 그리고 영케이가 부르는 Just the Dog 함께합니다.

네, 하늘호수 방송국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들은 드셨나요? 맛나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미 드셨나요? 아직 못 드셨나요? 궁금합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휴가철이지 않나요? 휴가 다들 이맘때쯤 다들 가시는데요. 다녀오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 재미나게 즐겁게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조용해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그 차가 많이 없어요. 휴가 다들 가셨나 봐요. 아마 이번 주까지 휴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꽁치님께서 바닐라 어쿠스틱의 너와 나의 시간은 이수연의 나의 봄은 이혜리의 사랑하는 사람아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밥하면 번거롭고 그래서 아침에 이어서 점심도 간편식입니다. 점심에는 우유에 미숫가루 말아먹고 먹으려고 합니다. 미숫가루는 많이 먹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는 곳은 습하고 햇살이 약합니다. 틀어놓은 선풍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밥이 얼마 없어서 엄마 점식사 적게 하시게 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안 나가셨으면 하는데 나가실 확률이 큽니다. 제 방 농장에 찐 계란 하나를 지금 키핑 중인데 야간에 외출해서 냉면 세트 사와서 먹어야 하나 아직 고민 중입니다. 현재 유축된 소비 중인데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방송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시고 포근하고 시원한 깔끔하고 쾌적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꽁치님 오늘도 뭘 하셨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 미숫가루 여름 되면 미숫가루 많이 드시죠. 당 있고 그러신 분들은 미숫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숫가루 타서 먹을 때 그 설탕이나 꿀 같은 걸 넣잖아요.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아주 소량만 넣어서 드세요. 근데 미숫가루는 단맛으로 먹는 건데 그런 걸 안 넣어서 먹으면 또 맛이 없고 그래서 당 있는 분들한테는 미숫가루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먹더라도 요즘에는 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되는 음식을 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숫가루 혼자만 맛있게 뭐 드시지 마시고 저도 좀 주시고 두루두루 시원하게 한 잔씩 돌리시고 농장 위에 찐 계란 하나 키핑 중인데 그건 언제 드실 건가요? 점심으로 드실 건가요? 아 요즘에 그 밖에서 저기 냉면 잘 나오죠. 그 냉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점심을 먹었는데 꽁치님께서 저의 이 침샘을 자극하고 계시는군요. 덕분에 꼴깍꼴깍 옮기면서 해 하고 있습니다. 꽁치님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하시고요. 이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난 우리 햄바오님께서 컨츄리 코코의 새하별, 우아의 별 따러 가자, 에이핑크의 별의 별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주제가 별이군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2시 반쯤에 외근 가야 하는데 나가기 싫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게요 하셨어요. 정말 밖에 나가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흙, 더, 흙, 이런 소리가 저절로 들리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게 최고이지만 그래도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나가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햄버거님 외근 간다니 어쩌겠습니까? 먹고 사는 데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너무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네, 에이핑크의 별의별까지 우리 햄바이온님께서 청해 주신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희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백아연의 사랑인 듯 아닌 듯, 미아오의 띠로리, 엠플라잉의 폭망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언니 또또 뵙네요. 아이 신나 행복 많다. 오늘도 귀쩜껏하고 잘 들어야겠어요. 오늘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매우 좋아요. 행복해요. 엔돌핀이 마하고 치솟는 솟는다랄까? 아들 덕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기 전까지 행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이와 함께 많이 웃는 시간들 되시고 계신가 봐요. 엔돌핀이 많이 솟는다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아지고요. 오후 내내 엔돌핀 솟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엠플라잉의 폭망 그리고 띠로리. 우리 뭐 하다 보면 띠로리 이런 소리 잘 하잖아요, 그쵸? 그 노래, 노래가 참 재밌어요. 띠로리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은 뭐 할 때 띠로리 하나요? 저는 뭔가 조금 애매할 때 띠로리, 뭔가 해놓고 제대로 안 됐을 때 띠로리 이러는데 노래 재밌어요, 그쵸? 신청날 올라왔습니다. 낯설어깨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이넥스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하게 그리고 트레저의 달아리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띠러리 하니까 먼놀이 탱크로리 추레리 노래 가사가 노래 제목이 띠로리인데요. 노래 중에 띠로리 하면서 나오는 거 있어요. 루시드님께서 탱크로리? 아이 정말 우리 나스럽게님께서 이렇게 세고 아주아주 보이그룹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이 보이그룹 노래들은 그 춤과 함께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노래도 좋게 들리는데 이 노래들이 보이넥스도 노래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그런 노래이든 엔하이픈은 조금 됐긴 하지만 트레저도 그렇고 보이넥스도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나스럽게님 정말 정말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오래간만에 봐서 더 반가운 건 아니지만 엄청 반갑습니다.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지치지 않는 여름날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워요. 오전에서 오후로 갈수록 점점 더워지니 더 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밑반찬 만들었어요. 장조림이랑 고구마 줄기, 볶음 가지 고구마 줄기 볶음, 가지 볶음, 물김치도 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녁에 밥만 하면 되네요. 이제 환기 시키고 에어컨 틀고 빙수 한 사발 먹을 거예요. 달걀구리 망고 가득 넣고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사랑님은 만난 걸로 점심 잘 챙겨 드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저요 점심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김치볶음밥 해서 아들이랑 둘이 먹었어요. 그러고 방송 중입니다. 근데요 그 망고빙수 날 유혹하지 말아요. 저 망고빙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차가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도 먹고 싶어요. 반찬 밑반찬 가지러 저 갈 테니까 좀 주실랍니까? 우리 행복해자르니까서 이렇게 가득가득 해놓으셨는데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군침돕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마음 가득, 웃음 가득,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에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아마도 마지막 신청곡인 것 같습니다. 마생당님께서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렇게 두 곡 청해 주셨어요. 아침 에너지 다 소모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점심은 열무겉절이로 대신했습니다.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그래도 양이 안 차서 김밥 한 줄 더 얹어 먹었습니다. 보고는 이만하고 더운 날씨에 방송 수고하십시오 하셨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겠다 생각했는데 별로였던 것 같아요. 김밥은 맛있었습니까? 맛있었겠죠. 저 김밥 좋아하거든요. 열무겉절이 넣고 썩썩 비벼 마시면 먹으면 비벼 맛인데 비벼 먹으면 맛있고 또 열무로다가 물김치해서 열무국수 해 먹어도 맛있고 열무로다가 해 먹을 수 있는 게 여름철 음식의 대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오후 시간은 지치지 않고 시원하고 상큼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좋은 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핫팔이 넘고 우회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그치며 주

네, 봄 내려온다. 이날치 밴드의 노래죠. 그 노래는 국악이면서 그 뭐라 할까요? 트로트하고 접목돼서 많이 나오는 노래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좀 약간 가요풍으로 나오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대신했어요. SM타운의 Summer Vacation 그리고 고요태의 아하루다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아셨죠? 와생장님 죄송합니다. 그 노래는 우리 하늘호수에서 송출될 수 없는 노래이기에 얼른 끊었습니다. 제 시간에 이제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정도에 남았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노래를 전해드릴까 너무너무너무 고민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전해드릴까 아주 신나는 노래로다가 같이 함께 할까 아니면 발라드로다 두서놓고 더 전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라드 곡을 전해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다가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도 괜찮죠? 제가 그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이라는 노래와 함께 그리고 태댕의 너라서 좋아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에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제일 걷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 시간에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욱 시원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길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 달빛사랑 언니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2시를 출발해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해드린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신곡이에요.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신나는 노래를 들고 왔네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가사가 한글이 나오나 하고 제가 열심히 들어봤죠. 아주 좋아요. 네, 신나게 출발을 해봤고요. 밤하늘 극장에 이 파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돼, 아니 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런이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식사도 꼭 챙겨 드시고요. 네, 요새 너무 더워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저는 밥은 좀 요새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대신 부대찌개 끓여놓은 거 두부 잔뜩 해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4시까지 즐겁게 함께 할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신청을 준비합니다. 조선 힙합의 그냥 그러려니 해 라는 곡과 해리굿 와인의 달빛 연못 전해드릴게요.

신나죠? 영어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한글이 있습니다. 저도 듣다 깜짝 놀라서 가사 다시 봤잖아요. 달빛 연못이라는 곡이었어요. 이게 해리 굿 와인이라는 네, 가수인가? 네. 이 앨범은 겨울잠을 자는 북극곰처럼 더운 여름을 피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여름잠을 자는 호랑이 이야기라고 해요. 앨범에 총 아우, 네. 저희 아이가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쾅쾅 소리가 나네요. 총 6곡이 있는데 그 중에 달빛 연못이라는 곡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사진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예뻐요. 네, 오늘 아침에 잠이 너무 일찍 깨갖고 잠이 안 깨서 네, 그냥 두루두루 돌려 찾아보다가

네, 몇 분께 프사를 만들어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제가 포토샵 열어놨으니까 이럴 때 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재주가 타고 났어요. 담고 싶은 아니, 이건 뭐 그냥 이런 건 뭐 그냥 두 사진 돌아가면서 잘 쓰겠어요. 사랑합니다 언니 하시면서 바이브에 사진을 보다가 21학번에 스티커 사진 그리고 조정석의 빛바랜 사진 속에 너 오늘은 사진 시리즈로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서 함께 해드릴게요. 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들 해주시면 저도 같이 많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오빠 지금 뭐해? 괜히 궁금해져.
1: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는 조정석보다 정경호를 더 좋아하지만 늘 말하잖아요. 아, 그래요. 다음 신청곡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잘 드세요. 과자 한 봉지 반 먹고 우유 두 모금 마시고 잠시 휴식 타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도 마셔보고 싶은데 커피 원두와 스테비아 믹스커피가 있는데 우선 남아있는 스테비아 믹스커피 먹어치워야겠네요. 장미님 남은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커피는 요새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도 저도 더우니까 물보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소화가 안 돼서 제가 그러거든요. 물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음료수를 사 먹자니 너무 뜨거워서 그냥 집에 있는 커피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플레이어 유의 곡과 그래비티 그리고 판타지 보이즈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행복해져라님 반갑습니다. 쩌미님 안녕하세요. 맛점 하셨나요? 밥은 안 먹고 부대찌개를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끓여갖고 먹고 있거든요. 저게 뭐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론 영양이 대체적으로 부족한데 영양실조래요 저. 근데 어쨌든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더위에 고기 먹긴 너무 싫고 계란하고 두부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부대찌개에 두부를 많이 넣어서 그 빨간 콩 있잖아요. 부대찌개 콩. 네, 걔랑 두부랑 막 퍼먹었어요.

밑반찬 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빙수로 점심 해결했네요. 저는 그 찬 빙수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차라리 얼음을 깨물어 먹지. 되게 싫어해요. 따라다니며 울던 양이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간식 드시고 잠드셨네요. 반찬하느라 에어컨을 안 틀었더니 더워서 그랬나 봐요. 아니 반찬하는데 왜 에어컨 안 트시죠? 저는 안 틀면 죽어요. 전 틀어놓고 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이 평화로운 시간은 3시간 뒤면 끝나지만 방송 들으며 즐겨볼게요. 아, 요새는 아이들이 다 방학이라 네, 저도 뭐 다들 다 따로 먹어서 배고파 그럼 차려주니까 내 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장미님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남은 오후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겨울에 멀리 준에 한 번만 더 안아줘 배가연의 들어봐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노래들 겨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봤거든요. 물론 뭐 우리 행복님께서 청해 주시는 곡들이 다 너무 좋지만 오늘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 함께 아주 잘 들을게요.

행복해 조라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신청곡 전해드리기 전에 다음 방송 마감을 3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CM 듣고요. 부천산다의 넌 나의 꿈이야, 상상거울에 별 보러 갈래 듣고 돌아온 나스럽게님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우리 나스럽게.

나스럭기님 다녀가주셨어요. 대체 어디 갔다 왔어요? 얼마나 잠수 탄 거야? 아니, 어디까지 갔다 오면 이렇게 오래 잠수 탈 수 있죠? 살아 있었습니까? 보고 싶었어요, 나스럭기님. 네, 펜타곤의 접근 금지, 엠플라잉의 놔. 아니, 누가 잡았다고? 잡진 않았어요. 우리 나스럭기님 귀 못 당겨서 병날 뻔했네. 하이라이트 용준 기광이 내버려둬. 내버려 둘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네, 좀 잠수 타지 마요. 왜 이렇게 잠수가 긴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길어. 이러다가 한 3년씩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거죠. 네. 다시 와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합니다.

제식은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4시부터는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악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신청곡 전합니다. 우리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마지막 맞죠? 네, 안녕하세요 흑정민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울진에 와 있습니다. 울진에 포니원님 계십니다. 사마님. 둘이 만나서 한잔하세요. 울진에 사흘을 보내고 속초와 고성을 찍고 금요일 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딱 극한의 더위 때 휴가다 보니 여러가지로 힘이 드네요. 집이 최고라니까. 어제 돌아댕겨요. 감사히 잘 들으며 시원함을 느껴봅니다 하시면서 비오네포의 스벨 마스크,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신청해주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네, 울진의 포니원님 간만에, 간만도 이제 한 10여 년 만에 만나갖고 네, 술 한잔 하시고 오시죠. 아, 농담입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저는 안전하게 못 돌아와서 예, 휴가에 가신 분들 모두 안전하게 호수로 다시 돌아오시길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청곡을 모두 전해드렸어요. 우리 나스럽게는 쪽지도 안 보내요. 쪽지 보냈는데 대꾸도 안 해. 치사해. 자, 우리 악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올려주시고요. 저는 남은 시간 28분 남았는데 저의 선곡을 함께 할게요. 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이만하면 됐지. 뭐가 이만하면 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브 레이블의 이 계절을 모두 모아 라는 곡과 테디베어 라디오 너와 함께한 여름 조병욱 사운드의 완벽한 타이밍까지 전해드리고 옵니다.

0: 저 사람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멈춘다. 잠깐의 정지가.
1: 이 시간이 사실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죠? 마이크가 너무 가까운가? 네, 제일 졸릴 시간이고 더워서 제일 또 지칠 여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빠른 노래들로 매일 선곡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나오는 신곡들을 많이 듣고 있기는 한데 방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번 다른 노래들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마음에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시 돌아온 우리 나스럽게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격하게 아주 격하게 환영해요. 올해 잠수 타지 말고 봐요.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한 박자 뒤에도 여기라는 곡 흐르고 있고요. 피어나는 봄이라는 곡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 두 곡 오드리 헵번의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이라는 곡과 디잭슨의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곡까지 준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지금 48분이니까 마무리 멘트 할게요.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또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놀아드리겠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네,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내일 만나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막내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가 상큼하게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여전히 무더위가 극성입니다. 아, 그래도 무더운 여름 날씨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벌써 8월 6일, 5일이죠. 오늘 5일입니다. 8월 5일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 남은 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푹 쉬면서 케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내가 건강해야 악마를 혼내킬 수 있다. 그죠? 우리 흑장미님께서 약해지면은 악마를 못 혼내켜요. 그러니까 악마 아니더라도 우리 이쁜 돌림, 이번 주 휴가인데 이쁜 돌림도 혼내키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발에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고구나 함께 할 텐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큼? 상큼 아닌가요? 그럼 발랄한가요? 상큼 발랄?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왜 상큼하지 않나요? 노래도 상큼하죠. 목소리도 상큼하죠. 얼굴도 상큼하죠. 안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봤으면 이런 말 못하죠. 그죠?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금요일과 휴가이고요. 지금은 울진에 있습니다. 내일 속초 고성 거쳐서 금요일 밤에 돌아오는 일정이죠. 신나는 노래, 시원한 노래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데니스 프로젝트 곡이 요즘 많이 올라와요. 누구 때문에? 우리 피사마님 때문에. 우리 흑장미님 시간에도 나왔더라고요. 조순이 밖에도 나오고 나오는 곡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다른 곡들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노래들은 참 많잖아요. 또 내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좋은 노래들 청해 주신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니스 프로젝트 목소리도 괜찮아요. 목소리들이 좋으니까 노래들도 괜찮으니까 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은 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곡들을 다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필사마님 덕분에 들어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휴가 좋죠. 금요일까지 휴가 좋으네요. 저희 아이는 오늘 개학을 해서 등교를 하고 했는데, 날씨가 아침부터 더우니까, 아이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앞이 공사라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걸어갔어요.

네, 여러분들도 날씨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더욱더 폭염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폭염일 때는 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필사모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네, 에이핑크 남았네요. 제가 유피의 바다를 제로 베이스 원으로 해서 전해드렸어요. 노래 괜찮더라고요. 네, 에이핑크 리멤버에 맞춰서 청곡들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저 윗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덥습니다. 우리 꽁치님 맞죠?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혹시 2시 넘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 밖이 무서워지네요. 이제는 창문 밖에는 강하고 눈부시게 황금빛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서 컨디션이 약간 다운되어서 잠시 쉬다가 다시 스테비아 믹스커피 크게 한잔 마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커피 저희 엄마도 드시는데 당이 없다 그래서. 그나마 당이 적다 그래서 스테비아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자주 드시는 건 아닌데 생각날 때 스테비아를 드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저녁밥 하고요. 이것저것 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해피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냉방병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요즘 밖에 나가면 더위 조심하고, 집안에 있으면 냉방병을 조심해야 되고, 또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또 에어컨 많이 쓰고 있으면 또 감기도 걸리니까, 여러모로 조심해야 될게참 많죠. 우리 꽁치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녁도 맛나게 드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해사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오늘도 더운 날씨 잘 견디고 계시나요? 이런 날씨에 더더욱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해요. 악마님도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저녁도 맛난 걸로 챙겨 드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날씨가 덥고 하면 입맛 없다고. 그냥 대충 물 말아서 김치에 물 말아서 먹는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저도 날도 덥고 입맛도 없고 이러는데 막상 상차려 놓으면 잘 먹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맛난 걸 먹었나 생각을 해보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라면이 좋으면 라면을 드시고 짜장이 좋으면 짜장을 드시고 밥이 좋으면 밥을 드시고 그게 더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더위 피하겠다고 괜히 가스불 앞에서 이것저것 장만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폭염이 지속되는 저녁에도 어김없이 막 덥잖아요. 불 앞에서 음식하면 엄청 더워요. 그 열기가 온 방을 열기로 꽉 차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서로서로 만약에 힘들다.

근데 고기가 드시고 싶다. 집에서 이럴 때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돈 버시라고 외식도 하고. 아니야,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집에서 저녁에 또 라면도 드시고. 올 여름 그래도 될것 같아요. 누구 생각? 제 생각. 네, 우리 행복해 자라님도 저녁 네, 저녁 맛나게 집에서 해 먹으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날에는 그냥 편하게, 드시는 게,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더위 드시지 말고요. 전 더위 안 먹고 밥 먹을 거예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밤에 밥은 안 먹어도 맥주 한 캔씩은 먹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행복해 자라님도, 네, 입맛 없으면, 맥주에 오징어 땅콩이라도 드시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저녁 시간 말고 그냥 편안한 에어컨 쐬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말이 여름방학이지. 7일간의 여름방학, 일주일간의 여름방학. 행복했었습니다. 늦잠을 잘수 있어서. 그럼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반항을 해서 꺼져버렸어요. 아무래도 본체에 전원 버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잠시나마 우리 흑장미님 바쁘신데 깜짝 놀라셨을 건데 감사합니다.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비타민보다 좋은 악마 언니 오늘도 잘 들어요. 제가 깜찍이 아니고 쌍컴이라고 했다가 와주 두 눈을 부릅뜨고 도다리 눈을 뜨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우리 땡땡땡님이 계셨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상큼 안 하는 걸로 그냥 매력이 쩌는 악마님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동네 마트 갔는데 선풍기 필수요. 아들은 당연 유모차 전용 선풍기 했고요. 저는 하지 않았더니 찌네요. 미니 통돼지 바베큐 될 뻔했어요. 맛있겠네요, 그 바베큐. 저는 오돌뼈 있는 쪽으로 해서 조금만 주세요. 34도라에도 뜨거운 태양과 더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갑자기 목소리가 잠긴 것 같습니다. 34도예요? 제가 있는 곳은 36도라고 나오네요. 네, 로또 번호도 아니고. 36.

36도, 34도. 기본이 요즘에 막 37, 38도. 높게는 뭐 저기 아래쪽 뭐 부산이나 천안, 아 천안이란다. 창원, 뭐 대구 그쪽은 뭐 39도, 40도까지 막 오른다고 하더라고.

네, 나스럭기님께서 오랜만에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세븐이를 찾아서 나타나신 거죠? 듣고 계셨던 거죠? 건강하게 잘 계시는 거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청해주신 곡 여전히 재탕으로 오셨군요. 깨굴깨굴 깨구리. 어제 저희 둘째 아들이 깨구리 노래 좀 불러달라 그러더니 우리 나스럭기님이 나타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네, 청해주신 곡잘 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쭉 만납시다. 내일은 데이트 못해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우리 금요일 날또 데이트합시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더위 조심하시고, 네, 행복한, 네,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에어컨 틀어서 시원한데요? 잠만 말고요. 파워 냉방으로 틀어. 파워! 그냥 냉방이 아니라 파워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에어컨 잠말 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낄 생각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굉장히 지금 굉장히 습하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제습으로 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파워 냉방으로 틀어. 예전 TV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던 이 멘트가 조금 억지스럽고 과한 연출 같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를 겪어보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납득이 갑니다는 우리 코만고치님한테 들었네요. 자영업하는 지인이 그러더군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파워 냉방. 이 사실은 정말 사장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잠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저는 제습으로 틀어요. 사람은 당연히 냉방이 더 시원하겠죠. 근데 습하고 더운 날씨 저는 제습이 딱이에요. 아침에는 더운데도 혼자 있으니까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습하니까 제습기를 틀었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그래서 한 3시, 4시 정도 또 에어컨을 제습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제습이 말 그대로 은은하게 시원합니다. 제습이 냉방은 감기 걸리기 더 쉬워요. 제습이 오히려 집안 습도 잡아주고 더 좋아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아마 조금 더 전략이 될걸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는 23도 정도에 좀 강하게 틀었다가 한 두 시간 정도 좀 시원해지면 한 25도, 26도로 낮춰놔도 높여놔도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햇살이 밖으로 나가면 35도, 막 36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 26도가 너무너무 시원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파워 냉방. 제습으로 드세요. 제습이 더 좋아요. 우리 코만고치님, 냉방 트세요. 사람 내가 원하는 걸로 트는 거니까. 근데 보통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요, 뭐 비가 오고 막 습하지 않는 이상은 냉방으로 많이 틀잖아요. 근데 뽀송뽀송한 맛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습도 괜찮아요. 네, 우리 코만고님 고치님께서 청해주신 곡두곡 전해드리고요. 우리 코만고치님도 많이 더우시죠? 파워 냉방으로 틀어요. 아셨죠?

네, 마지막 사연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코만고치님은, 사연과 천국이 안 어울려요. 우리 꼬만고치님의 사연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데. 네, 아무튼, 우리 꼬만고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저는

처음 듣는 곡들이 많아요.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네요. 덕분에 좋은 노래 하나하나씩 잘 듣고 갑니다. 네, 우리 평택스 민수 얼굴은 아이돌님 반갑습니다. 얼굴은 아이돌인데 몸은 몸이 중요한데. 네, 더위를 짜는 체질은 아닌데 너무 더워요. 그죠? 더위를 여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여름이 너무 싫대요.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다 하면서 정말로 조금만 있으면 땀이 막 줄줄줄줄 셀 정도로 더위 엄청 심합니다. 여러분들 더위 타는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오히려 마른 체질이 뭐 더위를 안 탄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요. 마른 체질도 더위 엄청 잘 타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아이돌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너무 더우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죠? 네, 다리 태양을 가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후덥지근해지더라고요. 이때는 뭐니뭐니 해도 그냥 집에서 샤워하고 편하게 에어컨 쐬고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뭐 어디 휴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 덥고 또 시간적으로 안 나고 그래서 광복절을 끼고 한번 바람을 한번 쐬러 가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 아이돌님도 네, 더위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많이 드시면서 이 더위 날려버립시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즐거운 퇴근길 우리 스타비님이 전해드리는 청곡 잘 들으셨다가 7시부터 우리 멘트 방송을 해서 우리 스타비님과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쉬어요. 우리 하늘호수 모든 자키분들이 쉽니다. 모든 자키분들은 아니네요. 우리 스타비님이나 우리 흑장미님께서 러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덕분에 저는 쉽니다. 잘 쉬었다가 금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참 애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폭염 속에서 매일을 살아낸다는 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하나씩 짊어지고 걷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그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잘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뜨거운 여름입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부사비님 반가로예요. 오늘도 아들이 밥을 잘 드셔주시는데요. 저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먹은 거는 물과 빵 두 개. 배고파요. 저도 먹고 싶어요. 냠냠 맛있게 먹을 자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신나게 가봐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아, 왜 못 드셨어요? 저는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자신의 그런 체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 나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단 나 좀 먹고 보자 이렇게 네,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나요.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정도는 꼭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아, 어쨌든 네, 배가 고프시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조리원 동기 모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은 항상 막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막내가 무슨 뭐에 돈을 내? 막 이러면서 막 언니들이 막 챙겨주시고 또 어딜 가면은 야야 아이 있는 엄마는 절대 굶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배가 막 고팠던 그런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입에 무언가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맛있는 것 좀 잘 챙겨 드세요. 입맛이 없는 날이 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거 잘 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비님. 저는 울진에 있습니다. 휴가죠. 금요일까지. 딱 폭염도 절정, 기간도 딱 절정인 시기에 가다 보니 몸이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휴가니까 즐겨보려고요.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피사마님께서 리즈의 빙글빙글, 원더걸스의 I Feel You, 그리고 소녀시대의 파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What did you do to my mind? 지금이 딱그 휴가의 절정기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랑 문구점 갔다가 그리고 또 마라탕집 가자 그러고 딱 길을 나섰는데 둘다 가게가 휴가 중이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문을 연 가게가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지금이 이제 국민 휴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더운 여름 무엇을 하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나스롭게님 반가워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가러쉬 라이드 엔하이픈 드렁큰 데이스트 함께 해봤습니다. 트레저 직진 스트레이키즈 백도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방송은 계속 들으셨나요? 궁금하잖아요. 왜? 왜? 왜? 왜 답변이 없지? 왜? 뭐 하실까? 우리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생존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별일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 계신 거죠?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저녁 먹고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다시 대기하려고요. 오늘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선풍기 바람을 위로 삼아서 컨디션 회복을 좀 해보려고요. 밤에는 냉면이 되었든 아니면 해물라면이 되었든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용해지면 마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녁이 돼도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늦게 밤에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밤에 영화 보러 갈까? 막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내일 갈까? 아니면 뭐 좀 다음에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더워도 너무 더워요. 오늘 마트에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트 가기 전에 정말 물을 꿀꺽꿀꺽꿀꺽 엄청 많이 마시고 딱 나왔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늘로만 피해서 요리조리 간다고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막 옷이 막 흠뻑 젖었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덥고 그리고 활동하기에는 적당한 그런 환경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꼭 가셔야 한다면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나비 엄지윤 다시 태어나 주얼리 투나잇 스피카의 투나잇 꽁치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저는 요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피치 강의가 아마도 9월달 아니면 10월 초 정도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백을 또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좀 들면서 어쩌면 지금 내가 이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취업이 어렵다는 건 분명 나만의 사업을 구상하라는 신의 계시이다. 라는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그런 개똥 철학을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는 정말 강의가 되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느슨하지만 나 9월 달에는 많이 바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 풀리시나요? 저는 2026년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건 그동안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경험 덕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이만 물러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지난 2주 정도 됐나요? 지금 이렇게 뜨거운 날들이 지속되는 게? 지지난주에 방송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는 거죠? 말에 관한 사자성어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구화지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생기므로 말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설참신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과 다름없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만 말이 독이 되는 순간 입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땐 겸허히 상대의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땐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는 것. 해도 괜찮은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는 가장 현명한 기술이다. 이 글은 말센스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프닝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늘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하면서도 많은 말을 하잖아요. 혹시나 쓸데없는 말을 하진 않을까. 해선 안 되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9시 10분 지나고 있네요. 11시까지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하러 왔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하늘로서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두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곡과 신청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먹은 게 분명합니다. 제가 더위를 먹었어요. 요즘 정말 너무 힘드네요. 체력도 많이 딸리고 기운도 없고 더위를 먹었는데 왜 기운이 없을까요? 먹는 건 먹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더워봐야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사실 뭐 아침 저녁으로는 괜찮겠죠? 이 열대야만 없어져도 괜찮잖아요. 열흘만 잘 버텨보자고요. 신청곡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곡 중에서 좋았던 곡을 골라왔습니다. 조선힙합 그리고 김시티의 너의 노래가 될게 두 곡 듣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적당히 훈훈해진 밤시간이 되었네요. 창문 활짝 열고 선풍기 2단으로 돌리고 있는데 훈훈하네요. 저녁밥을 적게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야식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후다닥 사연 신청곡 난 채우고 가려고요. 삶은 달걀이 있어서 냉면 세트는 사고요. 오랜만에 아이스크림도 몇 개 사오려고 합니다. 적당히 어두워졌는데 몰래 가도 되겠죠? 요즘은 그래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전 기나긴 마트런을 해야겠네요. 푸짐해진 먹거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꽁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정말 훈훈하죠? 날씨가 요즘은 진짜 이 찜질방이 딱 이런 거였구나. 그래도 찜질방에서는 얼음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24시간이 찜질방이에요. 이런 더위가 있었나? 내 생에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더위네요. 맞죠? 122년 만에 뭐 그렇다고도 하고, 열대야도 지금 가장 길다고도 하고, 매번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저도 오늘 운동하고 나오면서 그 헬스장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날씨 너무 좋네. 아주 훈훈하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꽁치님도 그런 말씀 해주시네요.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문을 여니까. 우리 꽁치님 맛있는 거 많이 사오시고요. 신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왔습니다. 김재환 노래가 좋으네요. 너무 여전히 눈부신 그대, 그까지만 보여서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들어야겠어요.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날씨가 더워서 야구 경기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야구 경기를 지금 며칠째 못해서 저희 보호자가 아주 야구를 봐야 하는데 야구를 안 하니까 옛날 경기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그냥 매일 보고 있어서 제가 다 괴롭네요. 다 외우겠어요, 멘트를. 오늘도 프로포즈 받으러 오신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다고 하셨네요. 고마워요. 늘, 신청란에 이렇게 안부 남겨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네, 필사마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 주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몇달 만인가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나스롭게님께서 오셨어요. 듣고 계신가요? 혹시 자나요? 만약에 내 목소리가 들리거든 잠깐만 와주세요.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리나요? 신청곡을 제가 준비하면서 봤는데 아무런 사연도 없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사연이 있지만 제가 아직 덜 착해져서 그것까지 읽을 순 없는데요. 신청곡을 주신 그 노래 제목을 보니까 뭔가 뭘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원어스의 있다 있다 잊었다 요 앞에 있다는 시옷 발음이고요 뒤에 있다는 쌍시옷이에요. 그리고 아이콘의 잊어볼게 하이라이트에 잘 지내줘 요거 그럴 때 듣는 노래잖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물어보지 않겠어요. 오래간만에 이름만 봐도 반가웠습니다. 신청곡 들어볼게요.

눈조차 모르고 또 당연함이란 속도가 총착청 같이 나를 데려다 놓고 나서 네가 왜 미소 짓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네. 잡을 수 없는 것들 이제 와 잡으려 하고 있네.

네, 굉장히 심오한 노래였습니다. 아이콘 노래는 역시 좋으네요. 역시 아이콘이네요. 우리 흑정미님께서 또 신청란 다녀가 주셨어요. 휴가철이라 청란이 조용하네요, 언니. 날이 너무 더워요. 밖에 나가면 사우나 같아요. 맞아요. 찜질방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그쵸. 너무 힘들죠. 제가 이렇게 막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고 잔 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선풍기 그 타이머가 끝나면 벌떡벌떡 일어나, 누가 깨운 것처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괜찮아요.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전 괜찮아요. 아마 이랬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하러 올 때는 훨씬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기도를 해봅니다. 신청해주신 곡 보니까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거워란 제목이 있어요.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거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진짜 살짝 미쳐 있는 상태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와 함께한 여름, 오드리 헵반. 참잘 지었네요. 이름도 오드리 헵반의 달빛 아래 런웨이.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아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블루 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기관에도 가고 보건소에도 가고 시청에도 가고 밀면도 먹고 대패 삼겹살도 먹고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언니는 잘 지내시나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시청에 갔다가 오후에는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역시나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자리는 있었습니다. 다들 도서관으로 휴가 오나 봐요. 아참, 언니, 오늘은 나스롭게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나스. 라고 전해달라고. 듣고 있나요, 나스롭게님? 내일은 오전에 보건증 찾으러 보건소에도 가야 하고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는 라인댄스를 하러 가고 회원분들과 회식도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네요. 시간이 너무 잘 가서 걱정입니다. 불언니 휴가철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도 즐겁고 시원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역시나 아주 예쁘게 다녀가 주셨습니다. 우리 나스롭게님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여름에 낳아서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도 고생이고 아가도 많이 고생이죠. 여름에 저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연님이 축하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또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운동도 가고 있고 다니고 있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한 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얼른 갔다가 시원하게 씻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와서 또 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해주신 곡 나스롭게님 생일 축하곡 포함해서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연님.

태댕의 너라서 좋아 듣고 왔습니다. 10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한 20분, 25분 남아 있어요. 너라서 좋아 이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네가 좋아, 예뻐서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또 뭐죠? 웃어서 좋아인가? 그 노래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선곡한 노래 전해드릴 건데요. 80년대 노래를 한곡 준비했습니다. 두 곡.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혜은이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라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큰 곳은 아니고요. 공연하는 데가 대학로에 아주 작은 소극장이었는데, 덕분에 막 대학로도 십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소극장이어서 한 200명 정도? 200명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소극장에서 정말 코앞에서 보는 가수를 그렇게 코앞에서 봤는데, 나이가 73? 뭐 그렇다고 해요. 73살인데, 2시간을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그 혜은이 노래를 별로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주 유명한 거몇개 빼고는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다 알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2시간 노래하는데 아무튼 거의 다 알았어요, 노래를. 계속 다 따라 불렀으니까. 그 중에서 제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1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른다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좋기도 하고 해서 혜은이의 비가 한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구창모의 희나리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또 밖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또 채팅방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은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서인국과 지아가 부르는 이별 남녀, 그리고 유나의 바람이 불면 두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호수 방송국 블루였습니다.

정말 머리가 빙글빙글 돌 만큼 날씨가 무덥죠? 너무너무 더운 날. 아, 진짜 밖에 나가면 온몸으로 열기를 느끼고 너무 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밖에 나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현관문을 열고 있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예, 날이 많이 덥고 습하고 하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그럴 때는 뭐라고요? 하늘로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불쾌지수, 짜증 확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전까지 그 불쾌지수 그리고 짜증을 확 날려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우리 블루님도 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위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자, 신나게 달렸어요. 신나셨나요? 좀 시원한 음악으로,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시작과 끝을 좀 신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오이님 다녀가셨어요. 태연의 노래죠. 만약에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태연의 만약에 함께 할게요.

가지고 와서 그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고 맛도 괜찮아요. 샤워 한 차례 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이따 샤워 한번 더 하고 잘 준비해야겠어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심야 시간 보내세요. 다음 방송 때 만나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 근데 요즘은 샤워하고 나오면 바로 더운 것 같아요. 물 뿌릴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딱 물 잠금과 동시에 더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예, 뭐 잠깐이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좋죠. 근데 너무 찬물로 하는 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찬물로 하면 씻고 나와서 더 많이 더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들 그 무더위로 열대야로 해서 잠 못 드는 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신혜영이 부르는 넌 내가 보고 싶지 않나 봐. 이하영의 사랑했단 말이야. 송하애의 떠날 거면 날 사랑하지나 말지.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덥지 않나 그럼? 너무 더울 것 같은데? 근데 이 더위에도 뜨거운 커피 드시는 분. 짱. 저는 대박. 그런 분들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뜨거운 커피까지 드시지? 막 이런 생각.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여름에도 뜨거운 거만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뭐 차를 마시든 뭐 커피를 마시든 차가운 거는 절대 안 마시더라고요. 한겨울에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한여름에도 와 대박.

더울 때나 안 더울 때나 저는 차가운 거를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마시려고. 근데 이상하게 겨울에는 좀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비아 커피를 들어간 커피 믹스를 마시는데 그건 이상하게 얼음을 넣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따뜻하게 마실 때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믹스 커피는. 그래서 먹는데 여름에는 뜨거운 게안 들어가요. 입맛이 조금씩은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여름이 덥긴 해도 시원한 걸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신 올여름에 그러고 보니까 팥빙수를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올해는 팥빙수를 한번 먹긴 해야 될것 같은데 같이 드실래요? 신청나는 우리 이쁜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캬,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움직였는데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도 내일 할 일들이 있으니 계획 있게 내일을 준비해야겠어요. 저녁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 두부구이까지 먹으니까 꿀맛이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1년 뒤에 우리 아연님 사연 보면 그러겠네요. 내가 이렇게 날 더울 때 돼지고기, 김치찌개, 두부구이에서 먹었어. 근데 너무너무 꿀맛이었어. 그랬나? 진짜 그렇게 맛있었나? 막 이러면서. 더 먹고 싶은 걸 참았어요. 한 주가 참 빠릅니다.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남은 한 주간도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날들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두부 구이, 두부 조림. 두부로 한 거는 다 맛있지 않나요? 저는요, 가끔 이 틱톡을 볼때 먹는 거, 음식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하기는 싫은데 먹고 싶다라는 생각,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 그런 건 있어요. 남이 해주는 건다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아연님. 저는 돼지고기 안 들어가도 되니까요. 김치찌개 두부구이 저도 먹을 수 있을까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 싶어. 김현성의 헤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 전환 겸 댄스곡으로 청해요. 아침에 볼일 보러 갔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메디퍼 붙이고 있는데 그 당시엔 너무 따갑더라고요. 얼굴도 팔리고. 그래서인가요?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서 전환 기분 전환 시키려고요. 그럼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예.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쓰러운데 웃긴 거. 지금 사연이 딱 그래요. 예, 제가 호해 줄게요. 그러면은 다 날 거예요. 호. 예, 그런 거 팔고 다니지 말아요. 누가 보면은 이쁜 사람이 그런 걸 팔고 다녀. 이쁜 사람은 그런 거 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카라의 랑유. AOA의 짧은 치마. 예, 마늘도 아니고. 그런 거 팔고 다니지 말고요. 예. 그럴 때는 안 그런 척. 예, 생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뛰어가는데 급하게 뛰어가는데 진짜 초퍼덕하고 넘어졌을 때 진짜 이럴 때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마음은 막 진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창피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러면은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살면서 어릴 때라

거라든가 뭐 어릴 때는 넘어지면은 으앙 하고 울면 되지만 나이 먹어서 그랬을 경우 특히 아가씨들 치마 입었을 때 특히 조심하세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이 곡에 이어서 우리 행복하자 1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죠. 안혜은의 달까지 가자. 예, 한동안 제 벨소리였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멀리서도 잘 들렸는데 벨소리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죠? 터봅니다. 회상.

기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님.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다니님 방송 함께하네요. 다니님 방송 들으면서 더운 밤을 이겨볼까 합니다. 방송 함께 듣는 모든 분들도 음악으로 조금 시원하고 편안한 밤을 기원하며 신청곡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케일의 말해 뭐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함께 하겠습니다.

0: 막이래.
1: 야 여름이다 막이래. 브라운 아이스 걸스입니다. 오아시스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밤에 여러분들 못 찾아뵙고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더위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였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0: 뭐해?
1: 왜?
0: 아니,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

참 좋아했었지. 난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에 네 주위를 그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재무입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어때요 제 목소리? 네. 지금 일어나서 코도 살짝 막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방송할 자키가 없어서 제가 오늘 종일 방송합니다. 하, 정말 시간표짜기가 녹록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밤 11시까지 함께합니다. 신청곡 편안하게 다녀가 주세요. 요새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왜 이럴까요? 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해요.